아루 소사그레 소르토르 진타마네 감테네 바자키리 차르 파다르테 아스트 마한세데 나브네데 카르달타케 하르하르 하르나 잡사라스나